0: 야, 키즈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, 아, let's go.
2: 오, 헤이든, 고맙습니다.
3: 강고양이 씨.
0: 고양이 강.
3: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.
0: 미안. 미안. 아, 이거.